네네 차나. 왜 참말리안 물린다 카스마 케찬사니 세뇨 크레이세요 마마미야 그러가마 덕터 제세 카미유연아 아다키카 이코미선 케사 크람 사스리 찬에 소로바니케 크라바 제이뉴엠 쿠니 히로 콰헤루 키타가시레 어버니 부어부진나 부어이츠 어버니 부어부진나 부어이츠 Ladies and gentlemen, tutairesa yaitu ya kabiri na bataiba yaitu abastan big bank bagamba baida bagenda suleko na chunga uweleza buwabu burungi wabu kwehora akasente iwa gonza business loan, agonza agriculture loan, agonza school fees loan baida bagendo ya akasente wabu omezi busubole kwa nibu